느낌이면 좋겠지. 너무 아프니까 I need to heal my medic. But I'm another star.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탓해. Breaking my head, breaking my step. Always 그저 잘하고 싶었고 웃겨주고 싶어.

0: 음악들은 여성분을 울려. 우리 이름은 방탄. 지금 너네 입에서 나오는 건 감탄. I'm a boy, 뭐지? I'm a boy, 차가. 아, 근데 내 목소리는 소탈. 너는 일탈, 나는 사탈. 나는 너를 치유하는 이 가탈. 네 랩은 돼지, 나는 찰록. 너는 리본 돼지, 나는 팔록. 캄팔로. 꼰대 롤렉스 be always 나한테 어울리는 단어네. 근데 너한테 어울리는 건 좀생이. 아니면 폼페이. 그냥 폭발했지. 상대를 좀 가려. 아, 야, 근데 나 지금 오줌 마려.
1: 오늘도 갇혀 내 프리스타일 랩핑.

0: 할게요 사이퍼 그래 형들 랩들 잘 들었어 남준이 형 가사 이제는 잘 들었어 형들 이제 랩 실력이 고만고만해 칭찬이야 이제는 그만그만해 내 앞에 호비 형 긴장하고 있어 뭐가 떨려 가사 긴장하고 있어 대구 사투리 살아있네 윤기 형 살아있네
1: 살아있네
2: 아 이제 제이홉 나와줘 제이홉 야

0: 이름은 진 역시할생 김 근데 내 별명 찐따 뭐 최근 들어 따가 빠졌지 이제 내 별명은 진 그래서 내 예명 진
1: 보여줘요?
0: 보여줘요? 내 이름은 지민 여기 보컬 팀들 내 랩의 지림 태양은 이름대로 냄새나 좀 비림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 미리 미안해요
2: 나 뒷살 때부터
0: 안 할게요
2: 다 그냥
3: 랩은 안 돼
2: 이민 이민
0: 이민 소리
2: 알아 이민
3: 소리
2: 가
4: 야, 야, 사이프도 끝났는데 야, 어 밥 어때 밥? 밥으로 갈까?
5: 일촌
6: 밥만 없어.
0: 뭐
7: 왜?
0: 야, 슈가가 랍스터 쏜대 가자.
4: 가, 내가 슈가게 쏘게. 가자. 나 나나코 아니면 안 먹어. 나 나나코 먹어.
7: 야 버려 거부터 나.
0: 야, 야, 수고해 남주아.
4: 감사합니다.
6: 진짜
0: 죄송하다. 갈게요.
4: 가.
7: 잘 있어요.

속삭여 와. 그냥 서있어 익숙한 어둠과 웃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웃게 하는데 슬며시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는 feel. 괜찮아 다 둘 셋이니까

이름 나의 키는 지구의 또 다른 지름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이자 싫음 매일 반복돼 날 향한 좋고 싫음 저기 한강을 보는 친구야 우리 옷깃을 스치면 인연이 될까 아니 우리 전생에 스쳤을지 몰라

나를 아는 그 take one 꿈을 찾는 그 take two 실현하는 그 take three 우린 영화 같은 삶 속 가끔씩은 NG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 그들을 모르지만

0: 악이 내리고
1: 나는 숨이 차
0: 복잡해진 마음
1: 숨을 내쉰다
0: 오늘 모실 수는 없었어 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제가 쉽지 않은 영혼들을

0: 슈가 슈가 나만의 슈가.
1: 뭐야 이 민트 초코는. 여러분 뮤직 주세요. Let's go. 아하, 아하. Put your hands in the air. Put your hands in the air. Let's go.

0: 우리가 언제 다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?
1: 그러게.
0: 너무 귀엽더라, 너.
2: 그래?
0: 하지만 우리 스타일은 그게 아니잖아요, 형.
1: 무슨 스타일인데?
2: 우리 스타일이 뭘까?
1: 너의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니? 제가 방탄. 태양을 피해야 될 것 같은데.
0: 방탄 스타일.
1: 방탄 스타일.
2: Let's go.
0: 헤어팝.
1: Let's go. 헤어팝. You give me.

미코 나는 숨이 차 복잡해진 마음 숨을 내쉰다 오늘 뭐 실수는 없었어 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제가 쉬지 않은 영웅들을 품에 안고

내 기억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. 어릴 적 집안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. 그때 기억해 내 키보다 훨씬 더 컸던 갈색 피아노. 그게 나를 이끌 때 널 우러러보며 동경했었네. 작은 손가락으로 널 어루만질 때 I feel so nice, mom. I feel so nice. 그저 손 가던 대로 거닐던 건반 그때 너의 의미를 몰랐었네.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때. 그때 기억해 초등학교 무렵 내 키가 너의 키보다 더 커졌던 그때. 그토록 동경했던 널 등하시하며 빼고 갔던 건 방구 위 먼지가 쌓여가며 방치됐던 네 모습 그때도 몰랐었지. 너의 의미 내가 어딨던 넌 항상 그 자리 지켰으니.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이럴 줄 몰랐네. 이대로 가지마 you say. 내가 떠나도 걱정은 하지마. 널 스스로 잘 해낼 테니까. 널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. 어느새 울적 커버렸네 니가. 우리 관계 마침 별 찍지만 절대 내게 미안해 하지마. 어떤 형태로도 날 다시 만나게 될 거야. 그때 반갑게 다시 맞아줘. 그때 기억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널 다시 마주했던 때 14살 무렵 어색도 잠시 다시 널 어루만졌지.